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 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팽팽히 물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잠수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령선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요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2: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춘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분망이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길씨 김철훈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훈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철훈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마른 알돈을 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마른 알돈을 버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이 선생님, 그거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돈을 좀 벌어보자고.
1: 아유,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여보게, 여보.
2: 네.
3: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2: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마른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셀 수 있나?
1: 왜 못 쇠?
2: 어떻게 쉬는데요?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죠.
3: 자, 그렇게 하지.
2: 정말 이거 기막혀 못 살겠다.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라는 학교 동사만 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적 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박이 바쁘게 시집 갔다던 역시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건 말고 딸이 이런 거 얼제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나그네를 저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샤가하면 자꾸 시기지. 모르겠다. 이게 될 때라.
3: 대세요.
2: 양국이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2: 예.
3: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2: 예.
3: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찌다.
3: 아이, 그런데 어찌니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거길 어찌라고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말까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대학 뭐 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3: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야, 야, 야.
2: 몇 번 참까?
3: 야, 그것도 둘째로 물어보니 잘 생각하나.

0: 가만있어. 하나, 둘, 셋.
1: 아!
0: 다섯 번째?
1: 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기상감밥, 과부상감밥.
0: 야? 아이, 그 세기상감들 이제 어떻게 과부상감기는 게.
1: 네 살짜리니까.
0: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손 못 뜨고 나면.
1: 걔가 천수라는 게 용필라.
0: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아자자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아, 그런데 생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라고. 사업지도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1: 야야,
0: 이거 따라줘야 되지. 야,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이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1: 예.
0: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란데.
1: 예.
0: 야, 야, 그러게.
1: 예.
0: 그럼.
1: 예.
0: 야,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1: 예, 그래,
0: 야,
1: 그래.
0: 꼭 같이 와요.
1: 예,
0: 야,
1: 예,
0: 야,
1: 예,
0: 야.
1: 더 웃으라도 안 맞잖아. 다섯 번째 사람한테 청소 많은 소리 쿵가발 메고 다니는 많은 우편 배달 후에. 보내기 잘했지. 나 그냥 아예 없나봐.
2: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집고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맞잡이다. 2년 맞잡이. 그래서 어찌나시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로 그저 따닥따닥.
1: 나서나
2: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말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1: 빨리 주침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는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2: 아이씨 빨리 주침 들다 좀
1: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2: 아니 뭐지 자꾸 사람 도금에 있는 건데
1: 내일이 머리 김천산에 딸이 잔치를 해서 피신 보냈대. 이렇게 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빨리 피신하란데.
2: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1: 그래
2: 맨 어제 제야수 없이 김과장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1: 아 뭐 하나 거기로 왔었던데
2: 거기 뭐 낚시질로 왔더군.
1: 어 나는 어떻게
2: 아 그래 나를 보지만 와드는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을.
1: 이거 아이 되는 건 둘로 먼저 저도 안되게 한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하나 나갔어도 뭐.
2: 아니 뭐하나 나가서 구천해가지고 고기단 잡아먹게 나갔겠지.
1: 삼선은 내가 한 번쯤 우리 뻘이해서 이제 이쯤 말자자자. 아 그 나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2: 아이 빨리 가서.
1: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게 김처장 아이
2: 없다.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1: 소리를 제 친구 동네 친구
2: 무슨 일이야 지금 간호관이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1: 계시 얼핏 나올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2: 무슨 일이야 왔다 갔어 말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왔다 갔어
1: 어제 나는 불고 불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2: 어떤 남자 왔다 갔어 어?
1: 성광남.
2: 뭐 성광남이?
1: 예.
2: 야 얘 이름만 이래 그 거본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우리
1: 제발 멀리서 왔었던 거.
2: 뭐지? 제일 멀리서 왔다고?
1: 아주 멀리니까 이 남이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2: 그래! 그 새끼는 말아 보러 왔는 거. 뭐 말아?
1: 잔치를 한다고.
2: 뭐 그 집단이?
1: 광남이.
2: 뭐 또?
1: 예.
2: 야 이름만 와드는 뭐 각시를 바꾸는 게 아주 덕분에 바꾸듯이 하는 거 아니야?
0: 어머니 집이 어른가? 사모님이?
2: 에이 두배 생포라고 말했어 뭐 집안에 사람 있어.
0: 야 이게 텁다 말이야. 야!
2: 야 이게 네 딸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0: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2: 아, 야 누구든가?
0: 야, 이기야, 알바래, 이기야. 야, 69년도 장일에 집 쳐영어.
2: 예? 아야! 야, 이제 마셔, 어렵게. 어려운 거다.
0: 내가 아바이 됐어, 이게.
2: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 쳐 같이 내려갔던.
1: 안녕하십니까.
0: 야, 여기 오라.
2: 오지.
1: 야,
0: 왜?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2: 어 그래 나는 완방하다.
0: 반갑다.
2: 어제 무슨 일?
0: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2: 아야, 네 금이는 나의 얼굴에 이제 아 첫돌 시신.
0: 아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2: 어?
1: 정말 소원다 구름이 터지겠네.
2: 예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좀 돌 좀 돌아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0: 아 어떻게 말?
2: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0: 좋지. 네.
2: 그렇게 합시다.
1: 이거 봐봐.
2: 어때?
1: 내 나이야 했음도.
2: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말씀도?
2: 아이고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몽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네.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2: 내 양백육십 분을 보냈다.
1: 그래서
2: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2: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인은 한 사람 100원씩
2: 그래.
1: 2만원에도
2: 그렇지. 그리고 얘하고 술값하고
1: 술값
2: 다 구해 되지 뭐.
1: 그래 뭐
2: 만원 장담 볼 때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슨거겠네. 자꾸 또
2: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
1: 오,
2: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2: 유병거리라.
1: 유병거리라 듣던 이름 같은데 누기길래?
2: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1: 누기.
2: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야야 잘생겼다.
1: 어때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을 돌았으면 하겠다. 아유 누구야 이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2: 아야야야 이거 갑자기 부실해져니
1: 난 그 사람 옆에 앉겠다. 내 부자 고백한 게 있지 무슨.
2: 왜? 저 여빈걸 선생입니까?
1: 있구나.
2: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집 갔을 때 내 그 홍청 도마 주제 그 뭐입니까? 아 예예. 저 무슨 일인가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1: 5시.
2: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2: 오겠다. 이영글이다.
1: 이건 누김도.
2: 어째 이영글 아바다 모른다 싶은데요.
1: 야야. 무슨 거야?
2: 어서 뭐 어서 이리 가자. 말.
1: 아.
2: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1: 그 아바를 어떻게 알길래? 아,
2: 전번에 내 길 가다 야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2: 그 아바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어.
2: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면서 알려주더라고.
1: 그 아바 묘하게 생겼어.
2: 아 그래.
1: 해봤으면 좋겠다.
2: 정말 이 사람은
1: 야, 그 꼬리 얼마나 재밌었는데 뻔한데 한 번 안 와봤으면 아유, 그냥 지금
2: 니가 지금 사랑할 때 그냥 부실을 놀아야 돼.
1: 아유, 그럼 나 유병걸 선생이 안고 내 중간에 끊어봐 옆에 안고
2: 야, 정말
1: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2: 왜? 저 이영도 야바니까?
1: 이선도?
2: 아, 예. 어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었지 그 말입니까?
1: 누구이 대기?
2: 아 예. 예, 저 무슨 일 나게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지 그 어떻게 온도?
2: 아야, 야,
1: 뭐지?
2: 아니
1: 내 말 잘해.
2: 옆에 장면 해설 책도 다 해주고지.
1: 야야, 그래. 그래서 보자 했는데.
2: 동담래.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서족인데.
2: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내 전화번호 적어준더라 말이야.
1: 그거는 그런 일감 이승재에게 전화해 달라 이지.
2: 어?
1: 이 모자리야.
0: 간다.
2: 예, 예. 아니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0: 아, 일단 와야지.
2: 예, 예, 예.
0: 야, 야, 야.
2: 저,
0: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0: 내 지네 일찍이 왔쟁가?
2: 아, 이제 이제 곧 올겠다.
1: 예.
2: 아, 자, 야, 야. 먼저 자리 모실게요.
1: 예, 저기 뜬다.
0: 아, 야, 그래.
1: 지금 저 어머사이 쿠쿠만 거기 앉아.
0: 야, 야, 그래지.
1: 술은 딱 카레 마이소.
0: 그래.
1: 음식이나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라 했어.
2: 예, 내 전화 지금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1: 내 잡수라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드는 게 어째 손님이 아이옵니다.
2: 글쎄 유수씨 시간 다드는 게 어째 오는가 이게.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예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2: 저 가만히 있는 거 좀 혼자 죽겠네.
0: 이거 봐.
1: 어째
0: 일로와.
2: 아이고.
1: 어째 벌써 나온다.
0: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삶만 먹고 재랬구만.
2: 내 술안다 붙잡는 게 벌써가지고.
0: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2: 예, 예, 그렇죠.
1: 자, 가시오.
0: 야, 예, 예.
2: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0: 야, 그래, 예.
2: 어, 다시!
1: 우리 숙한 거 다 음식을 어찌 독고전화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2: 야,
1: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내 말 안 듣는게 그나저나 그네 체짐 얼마를 내놓았었던
2: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2: 아,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내가 저 돈을 오고 내가 저 당신은 펴버리지.
1: 아이고 재밌게. 야,
2: 이게 뭐야.
1: 알아,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가 아이 주는 게 어찌게 믿냐.
2: 뭐래 진짜 이 세계 살지 받았는데 정말 제대로 되지.
0: 여기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네.
2: 네, 도박질내 했습니다.
0: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0: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자 이거지 뭡니까.
2: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3: 영정시 지신진 신화 2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린 지 7년이 됩니다. 남편이 장기 투병 중이어서 주위 분들의 신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한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주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주임이 인침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주임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류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봅시다. 네, 그럼 그 뒤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진다면 집에 세 가지 무덤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무덤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신발 무덤입니다. 현관에 5만 가지 신발이 다 나와서 뒹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옷 무덤. 집 여기저기에 옷 무더기들이 솟아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은 침대 무덤입니다.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침대 위엔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무덤들이 생기는 건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죠. 신발 무덤, 옷 무덤, 침대 무덤 이런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든 집이든 떠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면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일단 5분만 투자해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의 쓸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저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을 더욱 달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홍매 작가님의 글입니다. 쓸데없는 짓에 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그냥 우울하고 갑갑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할 일은 많은데 그러한 감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다. 며칠 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힘없이 베란다로 나갔는데 화분에서 새파란 것이 보였다. 며칠 전에 사서 옮긴 상추 종자에서 싹이 나온 것이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여린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전날에 주문한 재봉틀을 받았다. 오랫동안 재봉을 안해서인지 실을 어떻게 꿰던지도 밑실을 어떻게 감던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대충 기본적인 것만 다시 익히고 박음질할 것을 찾았다. 재봉틀을 사기 전에는 수선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니 정작

가금질하려니 천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겨우 얼마 전에 잘라둔 원피스를 생각해내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냈다. 싹둑 잘라낸 허리단에 고무줄을 대고 박음질을 시작했다. 재봉틀이 드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 외국에서 석사 연구생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재봉틀을 만졌던 때가 떠올랐다. 아이는 9개월이 돼서부터 타가소에 다녔다. 그쯤 나는 졸업 논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주제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집에 없는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효율이 높지 않았다.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메르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말에 더러 겁이 났다. 나는 아이를 타가소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차에 타가소에서 덜컥 휴업을 해버렸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이면 나는 아이와 단둘이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을 해서 먹이고 같이 놀다가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가기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공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무작정 버스만을 외쳤다. 결국 나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길가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차들을 반나절씩 구경해야 했다. 이러는 우리를 보고 동네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다. 버스를 보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네. 비행기를 보겠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억지로 웃기는 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서 있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점심때가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는 이부자리에 누워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 배웠던 동요뿐 아니라 근간에 배운 동요까지 목청을 더듬어 불러줬다.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동요를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 나는 아이의 옆에서 같이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을 했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속을 바질바질 태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무작정 집에 재봉틀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뭔가를 받기 시작했다. 재봉틀을 좀 익숙하게 다루게 되자 하루가 멀다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원단이며 실이며 바늘이며를 사들였다. 얼마 안 지나 집안에 원단이 가득 쌓여갔다. 아이가 잠이 들면 나는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다. 다행히 독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어서 소음이 크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언제 돌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재봉틀을 계속 돌렸다. 아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도 잘 놀았다.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내 옆에서 장난감을 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나는 점점 재봉에 빠져들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에도 일어나 밤중까지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다. 카텐, 내복, 치마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단추 달린 내복, 지퍼 달린 상의와 후드티까지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냈다. 왜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재봉틀을 돌리기만 했다. 물론 만들어낸 옷의 퀄리티는 형편없었다. 그래도 간혹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면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한 번은 아이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다. 아이의 똑딱 단추가 달린 내복 상의를 보고 엄마 작품인 것을 대뜸 보완했던 것이었다. 엄마표 옷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결코 옷 질량이 그닥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줬다. 그렇더라도 어떠랴. 어쨌든 당신은 신이 나서 작업을 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힘든 줄을 몰랐다. 만든 옷들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면 그때 아이와 나는 정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헐렁한 청바지에 위에는 누비 원단의 딸기 무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아이나 알록달록한 털 조끼를 입고 있는 나나 이상한 차림새인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입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저것 만들어 선물했다. 그리고 가죽 원단들을 다 모아 카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이모가 말했다. 야, 애 아빠가 나보고 너 좀 말려달래. 원단 좀 그만 사라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오빠가 말했다. 야, 넌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니? 하지만 나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뭘 만드는 것에 열중해 있는지, 글을 써야 하는 시간에 왜 재봉틀만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시간이 지나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논문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재봉틀의 흥미를 잃어갔다. 더 적절히 말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이런 무용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재봉틀을 아는 언니한테 선물했다. 거금을 주고 산 오버로크도 함께 말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슬슬 재봉틀이 다시 그리워났다. 바지 밑단을 수선해야 할 때, 베갯잇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 할 때 재봉틀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쉬워하지 말자. 다시 재봉 같은 것에 빠지지 말자. 하지만 아쉬움은 점점 커져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두 달이나 남아있는 생일을 핑계로 재봉틀을 구매하고 말았다. 재봉틀을 받아 안고 집으로 오면서 익숙한 설레임을 느꼈다. 그리고 원단을 박음질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막막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두움을 밀어내준 것은 재봉이었던 것이다.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얘기를 심찮게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논문으로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면서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재봉틀에 공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자가 무용지용이라고 했던가. 쓸모없음의 쓸모로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필요 이상의 원단을 사들여서 옷을 사입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허비했을지라도 쉬지 않고 원단을 박아대서 안 그래도 부족한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다시 발끝으로 가볍게 페달을 밟아본다. 재봉틀 바늘이 부드럽게 우아래로 움직인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재봉틀이 다시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바래본다.

김홍배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에 쓸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무용지용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우울하고 갑갑할 때. 그래요, 가끔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다시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덕에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온 것 같다라는 이런 추억거리가 네,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은 또 이렇게 김홍매님의 이런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가 봤는데요.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서 9개월을 타가소에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9개월이면 정말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이런 힘든 시절을 또 재봉이라는 이런 데 집중력을 조금 분산해서 네, 산후 우울증도 없이 그렇게 잘 버텨온 네, 김홍매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낭비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줄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패한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행복 연습 중에 한 단락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40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불현듯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달려온 시간, 몸과 마음을 깎으며 지금껏 일궈온 것들을 돌아보고 성취와 후회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스위스 정신분석가 용이 말했던 바와 같이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 네, 그리고 직장인의 의무와 책임감에 지어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정말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온 거죠. 그래서 삶의 즐거움과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음의 지진과 관련해 우리가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마흔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차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분출할 기회가 드물지만 그럴수록 용기 있게 울어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듬다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고민 없이 그냥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다. 상점 벽회라고 세월과 함께 수많은 기억들이 망각되거나 흐릿허분해지지만 생활 곳곳에 남긴 어머니의 발자취와 숨결만은 더욱 또렷하게 기억에 각인된다. 오늘도 나는 서재를 정리하다 우연히 서랍 제일 밑청에서 색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대학 입학을 기념해 촬영한 가족사진이다. 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었고 아버지도 여동생도 자긍심에 찬 얼굴이다. 간만에 내심 행복감에 취했지만 그것도 잠시. 인차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한한 후회와 자탄에 마음이 저리며 비감의 눈물이 저도 몰래 흘러내린다.

벅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더니 나는 벅을 쌍으로 받지 못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지난 세기 90년대 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리 실업을 당해 우리 집 생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시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지 않았고 번지방 대학이라 생활비도 근심거리는 아니지만 여동생이 초중을 다니고 있다 보니 생활이 항상 궁핍한 상황이었다.

한꺼번에 정리실업을 당하다 보니 생활의 어려움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깊은 밤마다 긴 한숨을 풀풀 쉬며 련신 담배를 태웠다. 오매도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나로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대학 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부모님의 매사에 신경을 썼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아버지랑 함께 엿장사에 나설 거다. 나는 깜짝 놀랐고 아버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머니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저금 통장을 꺼내더니 당신은 오늘 3륜차를 하나 구매하세요. 나는 러투구로 가서 엿집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엿장사에 나섰다. 대학 입학 시간이 각일각 돌아왔다. 대학교로 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내 손에 입학 등록금 800원을 쥐어주면서 아들아, 너는 원래 총명하니까 학문을 잘 배워 장래 가정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순간 나는 마음의 잔열과 함께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땀방울이 쓴배인 등록금은 얼마나 무거운지 돈을 쥔 손이 바르르 들렸다.

정경과 설레임도 한순간. 대학 생활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나는 학업에 정진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배우고 연애에도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가끔 어머니가 따끔한 충고를 주어도 인젠 성인이 됐다고 사사건건 시시콜콜하는 어머니를 언제나 하면서 충고를 마이동풍으로 여겨 어머니 속을 모던이도 태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악하여 집에 들어서니 역한 중량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가슴이 덜컹했다. 급기야 침대를 보니 어머니가 다리와 이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었고 아버지도 얼굴에 피멍이 던 채 묵묵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긴장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버지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삼륜차에 역과 어머니를 싣고 북대 내리받기를 내려오다 삼륜차가 전복하면서 순간 나는 마음이 아파났고 미안함이 가슴을 엄습했다. 어머니가 피땀으로 번 돈을 아무렇지 않게 탕진한 자신이 미워졌고 학업에 정진하라고 귀가 아프게 당부하던 어머니 말씀을 잔소리로 취급한 자신이 역겨워졌다.

나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어리석게 보낸 시간을 후회하면서 점차 학업에 노력하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후로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웃음소리도 가끔 집안에서 터져나왔다. 이후 사업에 참가해서도 항상 근면하지 못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술과 동무하여 불평만 부리며 툭하면 어머니와 어쩌면서 어머니의 속을 태운 일이 비일비재였다. 매번 이럴 때면 어머니는 성공이란 쉽사리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자신을 부단히 다스리며 실속 있게 업무 능력을 향상해야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고 떳하던 발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귀띔을 쪼았다. 이때마다 나는 항상 어불성설한 반론으로 지금은 인맥의 힘이고 금전이 앞서는 세대예요. 노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친구가 많아야 길이 많다고 했습니다 라는 여사한 구슬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때마다 어머니는 행동으로 내 잘못을 가르쳤다.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컴퓨터를 안장하고 있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컴퓨터는 사치한 존재였고 사회적 트루이드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무슨 돈으로 컴퓨터를 샀습니까? 어머니는 웃으면서 매일 엿장사를 한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 너희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장만했다 라고 말했다.

순간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려운 살림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후회가 샘솟듯 솟아났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생활은 항상 공정하다. 노력하고 성실하게림 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꼭 차려진다. 아무리 억대 부자라도 3대를 못 넘는다고 했다. 라고 하셨다. 아주 소박한 말씀이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리다. 이후로 나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저금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을 다하면 뜻하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소박한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항상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나는 조금씩 변해갔고 성장했으며 점차 가정의 기둥으로 변해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20년 세월이 다가온다. 왠지 어머니의 빈자리는 시간과 더불어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간다. 가끔 어려움이나 역경에 처해 방황을 할 때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토록 간절하고 그립다.

세상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직하고 생활을 엄숙하게 대하며 근면하게 살아오신 인생 궤적은 나에게 커다란 제보로 남아 내 남의 여생의 등대로, 등불로, 내비게이션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못난 자식이 이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읽을 수 있고 어머니 생활 태도에 진심으로 감복하며 인생의 가르침이 나에게 그처럼 빛난 보석인 줄 피부로 실감합니다. 남은 여생 어머니의 삶의 태도, 곤란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되새기며 열심히 생활해 떳떳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긍정 받을 겁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성호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北京时间12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배그만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3번째 시간입니다. 숙하는 모본단 이불위에 엎드려 뚱뚱한 몸집을 움찔거리며 굴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리를 쳐들고 왕간지를 바라보며 자기를 달래주기를 고대하였다. 왕간지는 봉당을 거닐며 담배를 한 대 두 대 연방 붙여 물었다. 이윽고 그는 담배를 내던지고 불을 훅 불어 끈 후 구두리에 뛰어올랐다. 숙하는 기뻐서 인차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왕간지는 그를 탁 밀치며 찰싹하고 뺨을 한 대 갈겼다.
1: 다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0: 왕간지는 푸르딩딩해서 꽥 소리쳤다.
1: 누가 너보고 할 일 없이 사단이라고 했나?
2: 어? 누가 사람에게 맞다들일 줄 알았나요? 내가 남고 싶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신이 떠나간 이튿날 밤에 한참 자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먹고 사람들이 고아돼서 난 그만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꼼짝도 못했어요. 팔로군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1: 상기도 대답질이냐? 함부로 싸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았나? 그래 있었어?
2: 난 그 방에 갔죠. 누가 그 여자가 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0: 그는 왕간지가 속이 풀린 듯 맥없이 풀썩 주저앉는 것을 보고 소리를 크게 내어 엉엉 울었다.
2: 날 죽여요. 하지만 공산당과 맞설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날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0: 왕간지는 진정하였다. 그는 얼굴 근육을 푸들거리더니 거센 숨을 푹 내쉬었다.
1: 거들이 눈치챈 것 같아. 그 두 녀석이야말로 진짜 밥통이지. 왕장쇠마저 죽이지 못했으니.
0: 그는 기분이 울적하여 번데머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화색을 띄우며 숙화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1: 미안하게 됐네. 아, 귀염둥이. 당신만 억울하게 나무랐구만. 날 탓하지 마라. 다 우리 일을 위해서야. 넌 몰라. 다른 사람과 마주쳤으면 몰라도 방정맞게 그 수영과 맞다들릴 것. 걔는 헐찬지.
0: 숙화는 눈에 눈물을 담고 해쪽 웃으며 동그란 작은 입이 뾰로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듯 종알거렸다.
2: 그까지 애숭이가 뭘 대단하다고 그래요? 난 당신 같은 당당한 큰 인물이 시골뜨기 계집을 두려워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방금 당신의 그 모양을 보면 나를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 빨리 누워 자자요.
1: 무슨 소리?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잡아먹을 수 있겠나? 당신은 언제 보나 잠이 모자라는 건. 좋아, 좀 자자. 아, 나 이따가 또 할 일이 있어.
0: 왕간지는 오래전부터 흉계를 짜놓았다. 그는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일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날로 믿을 수 없게 된 그들을 냉큼 죽여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 자신도 말려

0: 들어 벗어나지 못할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는 좋은 기회를 노려 제 패거리들을 시켜 왕장세를 밖에서 죽여치우려고 시도하였다. 그 나약한 여인을 없애기는 더욱 쉬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집에서 죽이면 왕간지 자신도 피할 길이 없이 말려들 것이므로 남의 손을 빌어 해치는 계교를 꾸미고 그들의 사통관계를 소문내었다. 그는 비록 해방된 지는 몇 년 잘 되지만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 가지 악에서도 음탕이 첫째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소문만 퍼지면 반드시 사람들이 격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까봐 겁을 내는 행리 어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문제를 세우려 한다고만 하면 틀림없이 망신하는 것이 두려워 죽는 길을 택할 것이며 더는 감히 어머니와 같은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하러 나다니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간지는 오산하였다. 그는 행리 어머니가 고통이 절정에 다다를 때 다른 마음을 먹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공산당 간부들이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 일반 사람들마저도 거의 수군거리지 않게 될 줄은 더욱 상상 못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행리 어머니가 망신당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대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왕간지가 한창 새로운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때 천만 뜻밖에도 그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수연이가 나타났으며 숙화까지 그에게 맞다 들렸다. 이에 그는 정수리를 한 몽둥이 오도맞은 듯이 일이 재미적다는 예감을 가지게 되었다.
1: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선쓰려고 해요?
2: 감시만 잘하면 그 둘은 얼마 동안은 감히 말을 내지 못해. 당신은 내일 떠나야 해. 난 려석연에게 내일 새벽 망각골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봉수연이를 일찌감치 죽여치우라고 알려주겠어. 모험을 하더라도 그를 없애버려야지. 상급의 이도를 봐서 정 발붙일 수 없으면 철수하겠어. 이어 보물등이야. 날이 곧 밝겠구나. 약속 시간이 다 됐다. 난 무전 결속하러 가야 해.
1: 뭘 그리 급해해요. 달기 밝음 첫 회를 쳤는데.
0: 숙하는 아양을 떨며 왕간지 목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1: 하마는 시간을 두고 하필 따뜻한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 이때에 약속을 할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2: 내 100번도 더 말하지 않았나? 날이 밝을 무렵에는 사람이 없어서 탈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해. 행리 그 애도 집에 있는데.
0: 행리는 몸을 뒤척이며 어린애들이 사탕을 먹은 후 단맛을 감빨듯이 침이 발린 얇은 입술을 쩝쩝 다셨다. 그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입가를 살짝 오므리며 웃었다. 두 벌의 매화꽃 같은 보석애가 펴오고 귀뿌리가 얼마간 화끈거렸다. 창문이 아직도 어슴푸레한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는 않았다. 먼 곳에서 닭이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저녁 그는 돌아와서 집엔 얼마 있지 않고 인차 덕강이 집으로 달려갔다.

0: 자기 집에 대하여 그는 날이 갈수록 서먹서먹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더욱더 우울하고 침묵만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아버지 왕간지는 억지로 낯가죽만 푸들거리는 가짜 웃음만 지울 뿐이다. 이것은 그에게 불쾌하고 역겨운 감을 가져다 주었다. 어릴 때부터 그를 데리고 놀았고 그의 존경을 받아오던 왕장쉐마저도 놀란 양처럼 당황망조한 친색을 띠고 있어 그는 몹시 기분이 온짢았다. 행리는 크고도 화려한 이 저택이 덕강인의 나지막한 초가집에 비해 너무나도 공허하고 음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초가집 안은 얼마나 따스럽고 행복한가. 그는 한 걸음에 거기로 달려가서 영원히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행리는 방금 꿈속에서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행복하고도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꿈속이란 것을 까맣게 잊고 정말 덕강이와 함께 한 쌍의 용감한 새 마냥 험산 중령 위에서 넓은 바다 위에서 눈보라 속에서 홀홀 날다가 꽃이 만발한 푸른 가지에 같이 내려앉아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짙은 꽃향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꽃기어 닭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눈을 뜨고 보니 창문이 푸릉푸릉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불이 나게 일어나 옷을 입으며 생각하였다.
1: 빨리 일어나야지. 그가 입대하던 그때처럼 찾아올 때까지 일어 못 나면 안 돼. 그땐 어렸지만 지금은...
0: 행리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생각하였다.
1: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학교에 돌아가서 오늘 공부하지. 엄마 방에 가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야겠구나.
0: 행리는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 그림자 하나가 뒤뚜락으로 통하는 골목길로 슬쩍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얼마간 놀랐다. 도둑이라도 들었는가?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재빨리 그 뒤를 밟았다. 매우 침착하게 고추 깊은 뚜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누구냐고 소리쳐서 물어보려다가 어슴푸레한 광선 아래에서 번들거리는 번데머리와 큰 키에 걷는 자세를 보고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행리는 부르려다가 이런 억둑 새벽에 사람이 매우 드물게 다니는 빈 방들만 있는 곳에 가서 뭘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제일 안쪽 뜰하게 와서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왕간지가 없어졌다. 그가 매우 이상스러워 소리쳐 부르려는데 갑자기 동북쪽 구석에서 가벼운 문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세 번째로 입 밖에 내려던 소리를 삼키고 문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간 그는 왕간지가 그 장방형 꽃밭에 붙어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행리는 불현듯 긴장한 감이 들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살금살금 뒷창문 앞에 다가가서 귀를 감구고 엿들었다. 안에서 성냥 긋는 소리가 분명히 났으나 빛은 새 나오지 않았다. 행리는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바싹 다가가서야 안을 검은 물건으로 빈틈없이 가루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좀 있더니 뜻밖에도 집안에서 띠띠 따따 하는 소리가 났다. 또 뚜뚜 빽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귀를 기울이고 듣던 행디는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식은땀이 한 벌 돋았다. 그의 가슴은 마치도 날에 치는 새마냥 세차게 풀떡거렸다. 그는 이 집안에 무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할 때 무선 통신 과목을 강의하기 위하여 선생이 교동구 당위원회의 무전수를 특별히 초청하여 무전기를 설명하고 시범 동작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 띠띠 따따 소리는 바로 그때 무전수가 전보칠 때 전근을 두드리던 소리이고 뚜뚜 빽 하는 소리는 수신기의 신호 소리였다.
1: 간첩? 매국노? 그가...
0: 행리는 가슴이 활랑거려 이 몇 마디를 자꾸만 되뇌었다. 집안에 뛰어들어 당장 내막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인차 멈춰섰다.
1: 안 된다. 그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 나 혼자서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0: 그는 살금살금 창문가를 떠나 밖으로 나왔다. 뒤뜰락을 나서자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행리는 어머니 보고 문을 열라고 부르려다가 안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또 철렁하였다.
2: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요! 어서 문 열어요! 어머니!
0: 그는 다급히 외쳤다. 낮에 있은 무시무시한 전경이 아직도 행리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맴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까만 권총이 지금도 눈앞에 놓여있고 시퍼런 비수도 계속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그는 너무나도 놀라 반항에 나설 용기가 조금치도 없었다. 그는 울었다. 눈물은 두줄기의 샘물처럼 솟아올라 베개를 적셔놓았다. 낮에 숙화에게서 장쇠가 곧 살해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수연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정말 입을 열어 모든 내막을 죄다 털어놓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왕간지가 곁을 떠나지 않아서 말을 내면 수연이마저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그만두었다. 왕장쇠를 구원하였다고 수연이가 이야기했을 때 그는 수연이에게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마터면 진상을 입 밖에 낼 뻔하였다. 그러나 왕간지가 또 들어왔었다. 그에게는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고통 외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행리 어머니는 마치도 그늘진 곳에서 자라난 풀과도 같았다. 이런 풀은 가늘고도 만문하여 마치 흙을 뚫고 솟아 나오지 못한 부추싹과도 같이 보기에는 귀여우나 저항력이 너무 약하고 잘 끊어지므로 독충들이 제일 즐겨 갉아먹고 짐승들도 가장 잘 뜯어먹고 짓밟아 뭉개버린다. 하지만 만약 이 나약한 풀을 햇빛 넘치는 곳에 심는다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억세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숨바귀꽃 6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도 아라리 연구로 가는 한여름인데요. 많은 이들이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뜨거움을 열정으로 탱탱이 물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바로 성공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경험, 노력, 끈기 등 여러 면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내면서 여름 인생에 또 다른 추억을 쌓아볼 만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한여름의 무더위를 웃음과 열정으로 승화시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지향점을 찾아보면서 노래 고향길을 감상합시다.

0: 광주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2: 령전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장춘시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 네, 온갖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 오, 그래요. 꽤 흘렀네요. 네. 그럼 이 요청하마당 프로를 빌어서 어떤 노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2: 네,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여기 장춘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네,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0: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도 길고 일도 많아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불망이 보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시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다가올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연결시 김철훈 씨는 올여름에는 꼭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철훈 씨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면서 소풍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김철훈 씨네 가족의 오붓한 가족 여행을 바라면서 요청한 소풍 부족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3: 예.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도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마른 알돌을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마른 알돌을 보는 바람이라고요?
1: 네.
2: 이 선생님, 그거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아, 여보게, 여보게.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2: 그럼
1: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마른 알돌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점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거기 돌아갈건.
2: 그래, 좋지 않나?
3: 자, 끝까지.
2: 정말 이거 기막히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거리며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하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역시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가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 또 스무 살이.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어쩌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이 딸이 잔치를 해서 아, 나그네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싸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 때가
3: 대세요.
2: 연기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디다.
3: 아이 그런데 어떻게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 거긴 어찌라고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말까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대학 뭐 어찌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웬일이.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야야.
2: 몇 번 참까?
3: 야, 아야 그것도 둘째로 물어보지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4: 아,
3: 어?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기 상감과 과부 상감과.
3: 야.
4: 아이고 세기 상가를 들지 어떻게 과부 상가를 드는 게.
2: 몇 살짜리입니까?
4: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대고 남아.
2: 걔가 천수라는 게 영필라.
4: 아니야 아니야.
3: 그래서 나는야 이 잔치라는 게 야자자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4: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 뵐 수 있어.
2: 예.
3: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4: 야야야 이거 따라줘야 되지.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이고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나 왔어. 이 봤어.
2: 예.
3: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번에 뻘한데.
2: 예.
3: 야 그래 그래. 예. 그럼. 예. 내 일박 가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2: 예, 그래서,
3: 야.
2: 그래서.
3: 꼭 같이 와야.
2: 야. 우스라도 안 맞다. 다섯 번째 사람의 청소를 하는 저를 군가발 메고 다니는 나는 우편 배달부요.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해가지고.
1: 대북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지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그래서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2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가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고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르거든 따박따박. 당신은 저
2: 아이 그래 말 먹지 말라는데 야 좀 나 당신 노래 하면 말 아이 먹지 못해 빨리 말 없어 빨리 어제 왔는가
1: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2: 야 하지 말 빨리 노래 하라 어제 왔는가
1: 어제 왔는가 안전하 선아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방 초원 다 당신의 때때때
2: 이래지 말고 해. 망한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1: 아이씨 빨리 집에 들어가 좀
2: 얘기하자.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1: 없는데. 아니 어디 잠깐만 사람 도금에 있는 건데.
2: 내리머리 김천산의 딸이 장진에서 피신 보냈대. 이렇게 날짜마자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하란데.
1: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2: 그래.
1: 넌 어제 제야수 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2: 아 뭐 하나 거기로 왔었던데.
1: 거기는 낚시질로 왔던데.
2: 어 난 어떻게.
1: 아 그래 난 나를 보지 마. 아들은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갑다며 변하지 잔치에서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오.
2: 이 아이 되는 건 둘러 먼저 안내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갔어도 뭐.
1: 아니 뭐 하나 나가서 구천해가지고 고기단 잡아먹게 나갔겠지.
2: 삼선이 되는 한번 전부 이불리해서 이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자.
2: 아이 글쎄 그래 말하게 저자 아이
1: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무슨 일이야? 간호관이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2: 귀신 얽히나 없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슨 일이야? 왔다 갔어. 말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왔다 갔다.
2: 어제 나는 벌거벌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1: 어떤 남자 왔다 갔는데? 어?
2: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2: 예.
1: 이야 얘 이름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2: 제발 이리서 왔었던
1: 뭐 제발 멀리서 왔다고
2: 아니 멀리니까 이 남의 정말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는 말라 보러 가는 거 말라
2: 잔치를 한다고
1: 뭐 그 집단이?
2: 광남이
1: 뭐 너 똥?
2: 예
1: 야 이러면 완전히 뭐 각시를 바꾸는 게 뭐 아 똥꼬네 바꾸듯이 한 거 아니야
2: 그랬을 생각에 손을 흔들게 다섯 번 해라
1: 아니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죠
2: 아 없었죠 무슨 말이야 이 남의 생각
5: 어머니 집이 어른가 성민이
1: 두배에서는 돌아오고 나겠으나 집안에 사람이 있어
5: 야 이게 텄다 말이야 야
3: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5: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야 누구인가
5: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의 집처 영호
1: 야 야 이제 마셔 옳구나 이게 오래간만이다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6: 안녕하십니까
3: 야야야 여기 와
6: 오지
3: 야 네.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1: 어 그래 나는 완공하다
3: 반갑다 반갑다
1: 어제 무슨 일?
3: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1: 아야 네 범인은 나의 얼굴이래 이제 첫돌 시신
3: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1: 어?
2: 정말 소원 딱 부르면 터지겠네
1: 예예 예.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사람들은 네. 그 좀 돈을 좀 벌어보자고 하다가 어.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3: 아, 어떻게 말이에요?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
3: 좋지. 네.
1: 그렇게 합시다.
2: 지금 없어.
1: 어때?
2: 내 나이에야 했음도.
1: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2: 사람 그렇게 많음도.
1: 아이고,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네.
2: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1: 아, 내 260 260 표나 보냈다.
2: 그래서
1: 한 900명 오겠지.
2: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1: 250원짜리 뜨겠다.
2: 그러니까 1, 2, 한 사람 100원씩가 그래. 2만 원 내도
1: 그렇지. 그리고 그냥 술값하고 직접 가서 다 구해야 되지 뭐.
2: 그래 뭐
1: 만 원 당당 벌지.
2: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지하게 내 자꾸 또 보.
1: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보려고. 오, 오, 야. 여기 있구나.
2: 그만하면 되지 무슨
1: 유병거리야. 어제 유병거랑 모르는가?
2: 누기
1: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보이쇼 독보이쇼 하이 헤이 유병걸 선생입니까?
2: 있구나.
1: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충 두 마리 줬지 그 뭐입니까? 아, 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다섯 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영글이다.
2: 이건 무기인데.
1: 어째 이영글 아바랴 모른다 소금대요.
2: 야, 무슨 거야?
1: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와요. 말.
2: 아.
1: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어디?
2: 그 아바를 어떻게 알길래? 아,
1: 전번에 내 길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2: 그래 이제.
1: 그 아바 신분증 아니겠어?
2: 그랬었던.
1: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 말이오.
2: 그 아바 명하게 생겼지.
1: 아, 그래 그래.
2: 그 머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1: 재밌게 사는 거지.
2: 야, 그 꼬리 얼마나 재밌었는데 뻔한 것 같아. 한 번 안 와봤으면. 아니, 그냥 야,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사랑할 때 그냥 부심이 놀아야지.
2: 아니, 그럼 나 유병걸 선생이 갖고 내 중간에 왔다 나봐 이렇게 하고
1: 가겠다. 야, 정말 그.
2: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1: 왜? 저 이영구 야바니까?
2: 있었는데?
1: 아, 예. 어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제 그 뭡니까?
2: 늙은이 되기
1: 아 예. 예, 저 무슨 일인가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2: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안 해 지금 어떻게 온도?
1: 아야 야. 아니 이번 장면
2: 했는데
1: 이번 장면 해설 책 다 해줬지.
2: 이야야 그저
1: 그래
2: 그래서 보자 했는데.
1: 좀 따물래.
2: 기억나.
1: 아, 온돌이라.
2: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쪽인데 저쪽인데.
1: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 하던 나그네 말 온돌 소리.
2: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1: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그냥 전화번호 적어주더라 말이야.
2: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1: 어?
2: 이 모조리야.
3: 아유, 생일을 축하한다.
1: 예, 예. 바쁘신 애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3: 아, 일단 와야 되지.
1: 예, 예, 예.
3: 야, 야, 야.
1: 저.
3: 아, 이게 어째 이렇게.
2: 예?
3: 내 지네 일찍에 왔쨍가?
1: 아유, 이제 곧 올겠다.
2: 예.
1: 아, 자, 먼저 잘 가보십시오.
2: 예, 저기 들어가.
3: 야, 그래, 그래.
2: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3: 야, 야, 그래지.
2: 수분 다 타야 말 있어.
3: 그래, 그래.
2: 새끼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라 했어.
1: 예, 내 전화 지금 저 문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2: 내 잡수. 그래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6시 다 되는데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1: 글쎄 이제 시간 다 되면 어쩌는 거야 이게.
2: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건 보면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1: 좀 가만 생각 좀 혼자 좀 했네. 이거 봐.
2: 어째.
1: 아이고.
4: 밥만 먹고 차렸구나.
1: 이게 술 한 잔 못 잡는 게 바로 늦어가지고.
4: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1: 예, 예,
2: 그렇죠.
4: 잘 가시오. 예, 예.
1: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4: 그래, 예.
1: 택시!
2: 여기 술 탄 거 다 음식 없지.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오게 했으면 더 못 오는데.
1: 그 지금 물려말니까?
2: 누구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더니 내 말 안 듣지. 그나저나 간에 체제 먹을 말 내놓았었던.
1: 어디 당신 아이 줄게.
2: 아, 당신 아이 준 돈도.
1: 아, 나도 당신 받아낸 게 가지고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리지.
4: 여예!
2: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
1: 예, 좀 밥질 냈습니다. 예,
4: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2: 예,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2: 예, 생일은 적당하게 쉬고.
4: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자 이거지 뭡니까?
1: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0: 영정시 지신진 신화 2촌에 거주하는 조영숙 씨가 보내온 편지 사연입니다.
6: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숙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린 지 7년이 됩니다. 남편이 장기 투병 중이어서 주위 분들의 신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또한 갑자기 건강 상황이 나빠져 몸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어 대대 부녀수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부녀주임이 인증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주임은 또 남편과 함께 저의 집에 석탄도 사주었습니다. 그 외에 저의 집 굴뚝이 넘어졌을 때도 정병삼, 허충근, 최창식, 왕류빠 등 분들의 도움으로 제때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조영숙 씨네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요청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낙입니다. 화룡시 문화가의 허봉춘 씨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항상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살뜰한 정성과 따스한 마음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샘물골 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름이 되니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불향기,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시원한 바람, 하여튼 여름은 아름다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의 열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정신도 마음도 맑게 정화해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내 사랑 장백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고요한데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불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파헤쳐보며 인생에서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농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농사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중 한 농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였고 그는 농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해 매우 좋은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수는

0: 밭에 나가 작물들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긴 하지만 큰 비는 아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강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마을 근처의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수는 그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롭던 날, 아무런 징후 없이 번개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의 예시를 넘어서 여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평화로운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고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삶은 평화롭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평화로운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거나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불행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맑다고 안심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불행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닥친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불행은 지나가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끝난 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 맑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벼락이 떨어진 것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 순간 기억력 상실, 즉 방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 현상,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방금 뭐 하려 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까지 뻗었는데 목적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듯한 공허함만 남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나며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뇌의 작동 특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현상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일을 동시에 잘 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를 빠르게 이리저리 옮기며 작업을 번갈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행동의 목적이 충분히 깊게 뇌에 각인되지 못하면 장소를 이동하거나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 목적이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뇌는 새로운 환경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이전의 생각을 뒤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막상 도착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왔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과잉 역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접하는 메시지, 알림, 영상, 대화의 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며 중요도를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정보는 빠르게 걸러내거나 임시 저장 상태로만 남겨둡니다. 방금 하려던 일 역시 그 순간에는 중요해 보였을지라도 다른 자극이 끼어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쉽게 잊히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원래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가 외부 자극에 의해 반복적으로 분절되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부터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주의 집중과 단기 기억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고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행동의 의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 목적 없는 이동이나 멈춤이 잦아지게 됩니다. 결국 깜빡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감정 상태 역시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는 뇌의 자원이 미래에 대한 대비나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사소한 행동 계획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되고 쉽게 사라지는 기억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은 행동이라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억력이 개인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정서적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뭐 하려 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오히려 뇌가 끊임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순간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일상에 불편을 줄 정도가 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생활 리듬과 사고 방식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습관과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금 뭐 하려 했지? 라는 순간은 기억력 저하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주의 분산, 정보 과잉, 심리적 부담, 감정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방금 뭐 하려 했지라는 순간이 가끔 나타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의 흐름과 마음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불안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지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일의 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생각을 더듬는 시간이 반복되면 집중의 연속성이 깨지게 됩니다. 한번 흐트러진 집중은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

지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체감되는 피로는 더 커지고 하루가 유난히 바쁘고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업무량이 많아서라기보다 뇌가 여러 번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해내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이거나 기억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괜히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뇌가 쉴 틈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미묘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화 도중 하려던 말을 잇거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민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말수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온전히 편안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작은 기억의 공백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 현상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잦은 깜빡임은 자신이 현재 제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늘 다른 곳을 향해 떠다니는 듯한 감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삶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하루하루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주의와 기억이 계속해서 분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은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억이 잠시 끊기는 경험을 할 때마다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다시 불안과 긴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집중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원인은 생활습관이나 정신적 과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인의 결함이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영향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뭐 하려 했지? 라는 경험이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도 있고 삶의 속도를 점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현상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사고 흐름을 돌아본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의식적인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깜빡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쉼 없이 달리느라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이 현상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깜빡임을 줄이고 보다 또렷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의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뭐 하려 했지라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억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조금 느리게 정돈하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겪을 때 집중력 향상이나 두뇌 훈련 같은 해결책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뇌를 더 열심히 쓰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충분히 한 가지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과 습관을 조정해주는 일입니다. 우선 행동과 생각 사이에 짧은 여백을 두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음속으로 그 목적을 한번 천천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기억 유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속으로 목적을 정리하거나 아주 짧게라도 말로 표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행동의 의도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명확한 흐름으로 만들어주어 장소나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접근입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의를 끊어내는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마다 새로운 자극을 확인하는 행동은 뇌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모든 자극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쌓이면 뇌는 다시 한 가지 일에 머무는 법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집중력과 기억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뇌 역시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사소한 정보는 깊이 처리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립니다. 충분히 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불필요한 경계를 풀고 현재의 행동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음 상태를 돌보는 것도 해결의 핵심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은 기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다 보면 현재의 행동은 언제나 다음 생각에 밀려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기억의 회복을 돕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질수록 뇌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기록을 활용하는 습관은 기억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려 하기보다 외부의 일부를 맡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억력이 약해졌다는 인정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다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사소한 정보를 붙잡느라 소모하던 자원을 줄이고 현재의 행동과 판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일입니다. 방금 뭐 하려 했지? 라는 질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잘 해내며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쉼 없이 생각하고 움직여 온 뇌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경험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결국 이 깜빡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억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정돈하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한 시선을 허락하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방금 뭐 하려 했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보다 선명한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하기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자신은 출근해야 하기에 아이를 돌볼 시간과 정력이 부족하고 로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또 학습 지도를 제공하기 힘들고 원격으로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독촉해도 그들이 자율적이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여름 캠프, 특기반 등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기구나 마케팅 계정은 여름 방학을 빠르게 따라잡고 초과하는 관건적 시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무작정 학원 등록을 하고 맙니다. 물론 방학에 일정한 학습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지나친 걱정으로 아이가 각종 양성반을 바쁘게 오가게 하여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바쁘게 만든다면 네, 이런 여름방학은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끔찍한 여름방학, 뒤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뒤에는 수업 등록 링크, 쇼핑 쇼원도가 있으며 교육이라는 명목의 마케팅이 있는데 이런 말에 무슨 일리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마케팅에 휩쓸려 매일 단일 트랙에서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낸다면 배우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분주함만 더해져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즐거운 여름 방학은 종종 구름, 꽃, 벌레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동년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표준 답안은 없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행을 하든 체육 운동을 하든 노동 실천을 하든 네,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든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늦잠을 자는 것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부모는 아이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그 상의하여 차별화된 방학 일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요구를 명확히 하여 아이들이 점차 자기관리와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고 아이들이 얻는 것도 매일 바쁘게 일과를 완성하는 것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교육은 경쟁할 수 있지만 성장은 승패와 무관합니다. 동심과 동료는 더없이 소중한데 즐겁고 충실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여름방학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영양 보충제를 먹게 되는데, 네,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장면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여러분은 아마도 눈 건강을 주요 효능으로 하는 비타민 A가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A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이는 조직 재생, 머리카락, 피부 등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몸에 이 세 가지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핍은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 세포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결핍은 피부 점막의 건조, 증식, 각질화 및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비듬이 생기는 것도 비타민 A 결핍의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과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은 비타민 A 결핍으로 호흡기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A 또는 비타민

비타민 D의 결핍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특히 발전 도상국에서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비타민 A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출생 후 제때 비타민 A를 3살까지 보충해야 합니다. 류식을 추가할 때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첨가해야 하고 특히 미숙아, 저체중아, 다동이는 첫 3개월 동안 보충 상한선에 따라 보충해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비타민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그 중에 천연 비타민은 인체에 더 쉽게 흡수되고 대사됩니다. 비타민 A의 가장 공급원은 동물의 간, 신장, 달걀 노른자, 크림 및 고지방 생선입니다.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당근, 호박, 망고, 모과와 같은 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그리고 짙은 녹색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A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네, 여름은 덥고 습하여 장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전문가는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수족구병, 세균성 리젤 등 장내 전염병은 주로 음식, 음용수, 일상생활 접촉 등 경로로 전파되므로 음식 위생에 주의하여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천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예방통제소 주임의사 오휘 씨는 일반적인 장내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는 설사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리질균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장내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자루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오유신 의사는 장내 전염병의 주요 증상에는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양실조, 빈혈, 신체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극히 일부 사례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 전문가는 일상생활에서 음식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온은 병원성 미생물을 죽일 수 있으므로 음영수를 마시기 전에는 끓이고 음식과 식사 도구는 익힌 것과 날 것을 분리하여 겨자 오염을 피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은 제때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가 보험고가 아님을 기억하고 남은 음식은 가능한 한 24시간 이상 보관하지 말며 다시 먹기 전에는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또한 병원체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날것과 반생식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외에 평소에 좋은 음식 위생 습관을 양성해 손위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식전, 영변 후, 외출 후, 집에 돌아온 후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폭은 폭식을 하지 말고 부패하거나 변질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생식할 때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만약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금식이나 금수를 권장하지 않으며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액체 또는 반액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호전된 후 정상적인 식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설사가 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식단 조절, 휴식, 증상에 맞는 치료를 통해 2-3일 내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설사가 고열, 진득한 혈변, 정신상태 부진, 소변량 감소, 눈꺼풀 함몰, 피부 탄력 저하 등 탈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사천성 광원시 원폐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진 소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48번째는 사천의 두 번째 동네로 불리는 소화입니다. 소화 고진은 서쪽에 우뚝 솟은 산과 동남북쪽으로 흐른 하천 세 갈래가 소내 요새를 형성합니다. 기원전 316년에 파촉을 멸한 진이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소화는 지금까지 2320년의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천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인정됩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동네지만 지난 세월 많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전쟁들이 이곳 소화에서 벌어졌습니다. 삼국시기 요비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장비와 마초가 싸움을 벌인 것도 이곳입니다. 천여 년 전에 처음으로 쌓은 소화의 성은 흙으로 쌓았다가 6,700년 전에 명조에 이르러 돌로 바꾸었습니다. 호로병 모양의 성에는 동서남북에 성문 4개를 두었는데 남문을 제외한 3개 성문에는 모두 성루를 지었습니다. 현재 엿성은 사라지고 동쪽에 천봉문과 서쪽에 임청문, 북쪽에 공극문만 남아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곳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임청문으로 나가는 풍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화 옛성의 서문을 나와 산길을 따라 걸으면 바로 우두산에 이릅니다. 삼국지에도 나오는 우두산은 모양이 거대한 소머리와 같다고 해서 이름 지었습니다. 험준한 산봉 사이에 우뚝 솟은 우두산의 전웅관은 금문봉과 마주합니다. 우두웅관으로도 불린 이 관문에는 원래 관우묘가 있었는데 전란에 의해 파손되고 오늘날은 천웅관의 돌문만 남아있습니다. 천웅관 여기저기에는 돌비석 14개와 일부 돌 기둥과 돌북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젯날의 전란과 세월의 풍상고초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우도산의 절터 앞에는 지름 3m, 깊이 2m에 달하는 타원형의 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강요정이라고 하는 이 운물은 삼국시기에 우도산에 갇힌 강요가 제갈 공명의 도움으로 얻은 운물이라고 합니다. 강요가 제단을 만들고 병사를 파견해 운물을 파괴했는데 하루낮 하룻밤이 지나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요가 운물을 파러 간 병사의 목을 자르려 하는데 운물에 물이 반 정도 차올랐다고 합니다. 강요와 그 병사들이 그 운물로 목숨을 구했고 그 뒤로 그 운물의 수위는 아무리 가물어도 줄지 않고 아무리 큰 물이 져도 불지 않고 항상 반 정도로 요지됩니다. 또 산기슬게 흐르는 가릉강이 많으면 운물의 물도 많아지고 가릉강의 물이 혼탁해지면 운물의 물도 따라서 혼탁해져 기이한 경관을 이룹니다. 청조 때 지은 룡문서원은 최초에는 창고로 사용되었다가 그 뒤에 임강서원으로 바꾸었고 나중에 잉어가 룡문을 넘어 출세했다는 의미로 룡문서원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청조 때 이곳은 과거 시험을 보는 곳으로 되어 많은 수재들이 이곳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도 서원 정문의 담벽에는 그때 말을 타고 시험을 보러 온 수재들을 매던 전마석 3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심원도 청조 때 목조 건물입니다. 장방형으로 된 이 건물의 조항선에는 뜰과 복도로 연결된 새 건물이 졸지어
임금 왕자의 구도를 경청합니다. 전에 새 건물 주변에는 별채들이 막아쳐서 전체 건물을 정방형의 사본으로 만듭니다. 제일 앞쪽 건물은 식도 사용하고 가운데 건물은 파티장으로 하며 제일 뒤쪽에 안채는 숙박용입니다. 소화 옛성 동문박 농가 옆에 있는 비위묘는 흙으로 쌓은 묘종 일기의 돌비석 두 개로 모어져 있다. 역대로 수차 수선을 거친 비위묘는 주변에 담벽과 신도, 폐방, 비정, 비공사, 초당 등 시설을 두었습니다. 여왕의 절인 황택사 앞에 가릉강 수역은 바로 옛날 양씨가 룡래씨를 받아 무측천을 낳은 곳이어서 소화의 여성들은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23일 여황제 무측천의 생일날이면 황택사에서 행사를 벌입니다. 또한 해마다 9월 1일에는 여인절 행사로 중국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여황제 무측천을 기념합니다. 이는 옛 동네 서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민간 문화 행사입니다.

서화의 먹거리도 녀황제와 연관됩니다. 측천 스낵과 검문 두부, 장비 쇠고기, 사천 북부의 목을 편 서화의 먹거리는 내외 이름을 떨치는 명요리 드립니다. 네, 사천성 광원시 원폐구에 위치한 서화는 교통이 편리다. 네, 성도 열차역에서 열차를 이용해 서화에 이를 수 있고 성도 소각사 버스 터미널에서 광원행 버스로 광원에 이른 다음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일정 개최된 2026년 흥룡강성 특색문화관광홍보회에서 우리성건 2026년 하계 피서관광 100일 행동을 공식 시작하고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0일 행동은 10대 향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고품질 관광 코스 최적화, 문화관광 업태 혁신, 숙박 료식 품질 업그레이드, 교통 통행 보장, 민생 소비 혜택 제공, 관광지 시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역에 걸쳐 세심하게 정비해 여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관광 상품 공급 측면에서 우리성은 10대 정품 테마 코스를 알신들을 기획해 얼음도시 풍정과 국경 지역의 강변 경관, 삼림 피서 힐링, 시골의 전원 풍경, 수학 료행 및 문화 박람회 탐방, 자가 운전 료행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했습니다. 물놀이와 피서가 제철인 지금 10대 취미 래프팅 명소가 동시에 개장했고 10대 정품 자가운전 캠핑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대 문화예술 행사가 여름 내내 이어지며 중로 문화장터,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 각 지역의 특색 공연, 민속 예술 시즌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10대 국경 특색 행사에는 동극 문화 시즌, 흥계호 낚시, 중로 카니발, 국경강 문화관광축제, 마카 북극광 축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10대 트렌디한 취미 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북 지역 축구 리그, 항공 캠핑, 영화 주간, 꽃바다 시즌, 승마 대회, 삼림 트레킹 등 새롭고 트렌디한 체험들이 분위기를 가득 채우며 여름 여행과 가족 나들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깊이 융합해 경기 따라 룡강 여행을 주제로 한 러닝, 구기 종목, 수상 경기, 야외 활동, 트렌디한 레저 등 7개 부문 50여 개의 정품 경기를 선보이며 경기 플러스 관광,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성해 경기 관람과 비서, 활기찬 여행을 위한 특색 있는 새로운 체험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편 할빈 국제 맥주 축제, 지치할 바비큐 축제 등 10대 미식 축제도 잇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일정 개최된 2026 흥룡강성 특색 문화관광 홍보회에 러시아, 태국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 3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번 문화관광대회에서 20도의 청량한 룡강이 여름철 관광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벗들의 진심 어린 찬사를 받았습니다. 홍보회에서 흥룡강성이 2026년 여름철 비서관광 100일 행동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즐길거리, 새로운 업태, 새로운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여름철 문화관광의 전경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완비된 산업 배치와 진심 어린 혜택 정책은 해외 귀빈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력의 넓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약 3,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보유한 우리성은 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극동 도시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로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현재 국경 주말 여행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관광업태는 향항 오문 대만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항 조선이 계속 증편됨에 따라 수학료행, 홍색관광 등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룡강에서는 여름철 비서관광, 현지역 심층여행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이후 우리성 여름철 관광의 금생량과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시장 흡인력은 수많은 문화관광기업과 연수기관의 발빠른 시장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맥주 텐트는 이미 좌석의 60% 이상이 찼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7월 초 막을 올린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축제에서는 서부 예취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맥주, 문화장터, 무형 문화유산 야간관광, 스포츠 경기 등을 아우르는 8개 테마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면적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꽃 대관람차 아래에 마련된 할빈 로컬 문화장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문화관광기업과 무형 문화유산 장인 등 44개 부스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황 판화전시 부스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점의 작품에는 흑토지에서의 노동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그넷과 열쇠 고리, 문진 등 문화 상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도시 랜드마크 피규어와 맞춤형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굿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단지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유산 전등회에 설치된 등불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불의 첨단 조명,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단순한 맥주 축제를 넘어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야간 소비, 국제 교류를 잇는 문화 허브로 발전하며 할빈의 사계절 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로 국경에 자리한 수분아시는 서늘한 기후, 우수한 생태 환경과 완벽한 료행 숙박 시설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가용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료녕성, 길림성 등지에서 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수분화를 찾아 호텔, 민박, 자가용 캠핑장에 머물며 섭씨 22도의 천연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분화시의 피서 자가용 료행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화의 3년 피복률은 75%를 넘어 충분한 음이온을 공급하며 여름의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에 불과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천연 피서 산소 카페입니다. 많은 산동산 관광객들은 저희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수분화를 피서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식 정취가 다분한 거리를 거닐고 국문 관광지를 방문해 국경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서늘한 저녁 바람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북부 지역의 내륙 하천과 국경 하천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속에 따르면 이 자율항행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현재 흥룡강 수역에서 전방향 회선이 가능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선입니다. 자항식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수상구조와 수상크레인 기능을 결합한 선박으로 탕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로 장애물을 정리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을 50%에서 80%까지 향상시켜 구조 및 지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이 풍작을 거뒀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곡물 총 생산량은 3014억 9천만 근으로 사상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목재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정원 안으로 들어가자 기사가 밖으로 대문을 닫는다. 거실에 들어선 진혜화는 소파에 앉은 남편 한병선을 보고 아른채한다.
1: 여보, 먼저 오셨네요. 조심해.
0: 허나 진혜화, 한목지, 한정연 세 사람을 등지고 앉은 한병선은 웬일인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런 대꾸도 없다. 눈을 내리깐 채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한목지를 잠깐 바라보던 진혜화는 한병선이 등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친다.
1: 여보, 아들이 왔어요.

0: 그지?
1: 이번엔 살았는데 나한테 죽고 싶어?
2: 졸고 땅만 응시하고 있던 한목진은 아버지 한종선의 말에 두 눈을 딱 부릅뜬다.
0: 맞아, 여보.
1: 아? 온 집 식구가 다 같이 죽어줄까?
0: 아, 왜 이래요?
2: 한종선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목진을 마주하고 선다. 한목진은 자신을 쏘아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앙다물며 쏘아본다. 순간 한병선의 손이 한목재의 뺨에 가서 떨어진다.
1: 말 좀 해!
0: 미쳤어요! 때리는 왜 때려요!
2: 다리를 상해서부터 지금까지 졸곧 한 번도 식구들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제대로 말 한마디 없던 한목재가 자신의 뺨을 치며 흥분해 있는 아버지 한병선을 쏘아보며 곁에 놓인 재터리를 집어든다.
3: 아버지, 똑똑히 말할게요. 마음이 죽으면 산송장이에요. 외구해줬어요. 자, 부탁인데 얼른 죽여요. 죽이라고요. 황천길은 못 막아요. 구해주지도 말아요. 외구해줬어요. 죽여요. 어서!
0: 됐어! 그만해!
1: 저놈 봤지? 잘 들어, 묵지야. 널 죽이면 내가 살인범이지만 네 놈이 자살하면 넌 땅을 배반하고 가족과 부모를 배반하는 거야. 다리를 잃었다고 죽네 사내야. 아! 다리 잃은 게 뭐가 됐수야. 한쪽 다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데도 이 사회가 바뀔 것 같아. 그러나 지혜가 있고 명석한 두 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난 믿는다. 내 아들은 총명하다고. 넌 누구보다도 총명해. 그러니까 넌 건전한 사람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죽는다면, 내가 귀엽고 죽는다면 정말 머리가 도가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강해지는 거다. 강해져야 돼.
2: 다리를 잃은 비통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의 욕망까지 잃어버린 한목지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픈 한병선은 가까스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한목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주어 꽉 잡는다. 휠체어를 잡고 오빠의 등 뒤에 서 있는 한정연도 두 눈에 눈물이 그득 고인다.
1: 우리 가정에는 내가 꼭 필요해.
2: 한병선이 자리를 뜨자 진혜화는 소리 없이 울며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부를 애써 누르는 한목지한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0: 한목지가 방에서 책상에 마주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 진혜화가 이불을 안고 방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한목지 침대 쪽으로 다가가 한목지의 눈치를 살피며 뭔가를 찾는다.
1: 목지야,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불을 더 가져왔어.
2: 하지 말아요. 수면제는 없어요. 안 죽어요.
0: 한목지의 말에 진혜화는 공연히 웃음으로 어색함을 감추며 슬그머니 책상 옆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 한목지와 마주한다.
1: 목지야, 오늘 아버지가 좀 흥분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2: 괜찮아요. 이젠 습관 됐어요. 아버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 고려 안 해요.
1: 아니야. 아버진 너희를 엄청 사랑해.
2: 어머니는 상상도 못해요. 내가 귀성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을. 난 며칠이고 눈도 못 붙이고 들떠 있었어요. 청사진을 화려하게 그려놓은

0: 이 날만을 기다렸어요. 한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물거품이 됐지요. 난 완벽주의예요. 정신이든 육체든. 난 지금의 나를 못 받아들여요. 내 자신이 밉고 햇빛과 공기, 희망까지 귀찮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1: 아니야.
0: 맞아 들어줘요. 내가 왜 조용히 생명을 끝내려는지 알아요? 사람은 환생할 수 있다 믿어요. 이 생이 내 뜻대로 안 됐으면 새롭게 태어나 뜻을 이루고 싶어요.
1: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0: 어쩔 수 없지요. 다 솔직한 말이에요.
1: 아들, 눈 뜨고 봐봐. 세상은 밝아. 번영 발전하는 시대에서 자포자기 하면 안 돼. 응?
0: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장애인의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약자는 똑하지 못해요. 난 우리 가정의 골칫거리일 거예요.
1: 아니야. 넌 절대 그렇지 않아. 넌 내 아들이니까. 꼭 강하게, 용감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와 네 아버지는 널 굳게 믿어. 아들, 넌 할 수 있어. 된다고.
0: 어머니 피곤합니다. 일찍 휴식하십시오.

0: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체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린 아들을 보는 진혜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옥모로 보지만 두 눈에 고였던 눈물은 결국 두 벌을 타고 흘러내리고 만다. 눈화에 눈물이 고인 한목진은 고개를 들어 천정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외면한다. 진혜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홀로 남은 한목진은 멀겋게 충혈된 눈을 감으며 울음을 삼킨다. 진혜화의 사무실. 류춘홍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공손한 자세로 사무상 앞에 앉아있는 진혜화 앞에 내민다.
1: 진지임, 이 처녀들을 한번 보세요. 괜찮은지. 조사해봤는데 가문은 깨끗합니다. 정치적 표현도 훌륭하고요.
0: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던 진혜화는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여인의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들고 묻는다.
2: 처녀 맞나?
1: 아유, 아닙니다. 잘못 가져왔어요. 4,000원입니다.
2: 이게 전부인가?
1: 아, 잠시는 없습니다.
2: 아는 사람이 엄청 많다더니 이건 허풍을 친 거네. 불현의 장언니가 소개해준 처녀들은 얘네들보다 훨씬 나.
1: 네네네네네. 진주임,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좋죠. 진주임, 이 말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뭔데?
1: 목지의 여자친구는 육아가 아닌가요? 애가 예쁘고 착한데.
0: 류춘홍의 말에 얼굴색이 확 변한 진혜화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출입문 쪽으로 가더니 열려있는 문을 닫고 다시 돌아선다.
1: 진주임, 제가 실수라도 했어요.
2: 우리 목재일은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원망 안 할게. 바쁘고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많은 거 다 알아.
1: 맹세합니다. 전 성심성의로 목재 여자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0: 근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지의 상황으로 여고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1: 뭐야? 여고가 너무 높아도 안 된다니. 우리 목지가 어때서? 뭐가 부족한데? 어? 다리가 없을 뿐인데 그런데 뭐 어때서? 잘 들어 류춘홍, 우리 아들은 어연 번듯해. 품행이면 품행, 인물이면 인물. 보통 처녀는 내 눈에 안 차.
2: 진애화의 격한 태도에 류춘홍은 급히 돌아서 사무상 위에 놓여있는 사진들을 걷어가지고 문 밖으로 사라진다.
0: 더 찾아보겠습니다. 더.
1: 어떻게 저래 사촌언니를 소개해?
2: 량가당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국방색 옷을 입은 유가가 재봉방에 들어선다. 잠시 갈 곳이 없게 된 요가는 친구 구혜네 집에 머물면서 그를 도와 재봉 일도 하고 옷난전을 버려 옷을 팔기도 하며 지내고 있다.
3: 나 왔어.
4: 어,
3: 가져갔어?
4: 응.
3: 괜찮대?
4: 당연하지. 누가 했는데?
3: 치, 우쭐대지 마.
2: 문 앞에 놓인 재봉틀 앞에 앉아 재봉질을 하던 구혜가 갓 재봉을 마친 옷 한 벌을 들고 요가에게 다가온다.
4: 이것도 됐어. 이따가 다려줘.
3: 응.
4: 아니, 요가야. 너네 아버지 일은 그냥 소식이 없어?
3: 없어.
4: 한목지 아버지한테 부탁해봐.
3: 어떻게 그래? 그분한테 루가 되는데.
4: 널 계속 우리 집에 두는 것도 말이 아니지.
3: 내가 싫어?
4: 내가 그런 뜻이야? 있겠으면 그냥 있어. 아니, 너도 정말 멍청해. 아, 지문서 증명을 빼앗긴다는 게 말이 돼? 아니, 태우다니. 나라면 불꽃행여사라도 건졌을 거야.
3: 난 너처럼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이 엄청 난폭했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
4: 거센 끝에 락이 올 거야. 이제 한목지 동지가 다 나오면 위풍당당하게 널 황궁으로 모셔가서 결혼식을 치를 거야. 맞지?
3: 꿈이나 꿔.
4: 저으면서.
2: 손에 서류를 든 선비서가 한경선 사무실의 문을 노크한다.
5: 들어오게.
2: 사무상에 마주앉아 돋보기를 걸고 뭔가를 열심히 보던 한병선은 선비서가 사무상 앞에 오자 돋보기를 벗으며 급히 묻는다.
6: 어떻게 됐어? 성에서 문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5: 돌려 보냈다고?
6: 네.
5: 성에서 뭐라든가?
6: 성에서는 딴 곳에서는 이러지 못한답니다.
5: 그럼 내가 잘못했는가? 조청장께 전화를 걸게. 걸어, 내가 말하지.
6: 여보세요, 한석이의 비서입니다. 조청장을 바꿔주십시오. 네, 조청장. 잠깐만요.
5: 여보시오, 조청장 안병선입니다. 예예, 여쭤봅시다. 기술 전문가를 다시 청해오는 것과 임시공을 정식 채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왜 안 됩니까? 문건? 그런 문건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규성? 어디서 사겠습니까? 거기 규성이라고요? 그런 규성은 우리의 구체 상황과 이곳의 질고를 헤아려 봤습니까? 예? 조상당, 그 견해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규성입니다.
7: 하석이, 진정하십시오.
5: 태도라니,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태도를 따지다니요. 예?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이 일에 책임을 지려는 겁니다. 고발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명심하시오. 한병선을 고발하는가? 제 이름 쓸 줄 압니까? 잘 들으시오. 한병선이라는 한, 한병선이라는 병, 한병선이라는 선. 고발하시오.
2: 상대방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한병선은 선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도로 건네준다.
5: 가서 각 부서에 통지하게. 되도록 간단히 빨리 해결하게. 내 명령이야.
2: 서류를 받아들

0: 하고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선비서는 서류를 다시 상호에 놓는다.
1: 아, 저기 이래서 연루될까봐 그래? 출세 못할까봐? 대사 내가 처리하지.
2: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0: 한경선이 앉은 채로 선비서를 올려다 보며 사무상호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자 선비서가 급히 서류를 빼앗아 들고 사무실을 나간다. 류초농의 집. 류초농의 남편이 밥상에 수첩을 펼쳐놓고 지폐를 열심히 세고 있다. 그 곁에 앉은 류초농이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투덜거린다.
3: 오늘 진의 화가 나와 말하는 꼴을 못 봐서 그러지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묵지가 다리를 잃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문질렀어요?
4: 소세지 1은 82든
3: 소세지로 마누라를 바꿀 수 있어요? 에휴, 그만 계산해요. 내가 다 얼떨떨해져요.
4: 방해 마.
3: 그만 계산해요. 한신애가 나한테 걸고 들지 않겠는가나 따져봐요.
4: 큰일 났어.
3: 그들이 걸고 들 것 같아요?
4: 반 달도 안 됐는데 지출이 20원이나 넘어났어. 어쩌면 좋소?
3: 됐어요, 됐어요. 치워요.
0: 한목진의 집. 어둠이 내린 정원은 집안으로부터 새어나온 불빛과 어울려 한결 포근하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 진혜화는 늦은 시간에 퇴근한 남편 한병서를 마중해 함께 집안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5: 아, 여보. 아들은 어떻소?
3: 오늘 오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을 먹으려도 안 먹고. 묵지야.
0: 주방에 들어선 진혜화는 어느새 먼저 와서 밥상에 마주 앉은 아들 한목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선다. 밥상에는 이미 반찬이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다. 드라마 인생향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어둠이 내린 정원은 집안으로부터 새어나온 불빛과 어울려 한결 포근하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 진혜화는 늦은 시간에 퇴근한 남편 한병서를 마중해 함께 집안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른다.
1: 아, 여보, 아들은 어떻소?
2: 오늘 오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을 먹으려도 안 먹고. 목지야, 내려왔어?
0: 주방에 들어선 진혜화는 어느새 먼저 와서 밥상에 마주 앉은 아들 한목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선다. 밥상에는 이미 반찬이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다.
1: 자자자자자. 아이고, 오늘 반찬은 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구만.
2: 다? 다 제가 한 거예요.
3: 새끼 전에 빨리 드세요.
1: 아,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알아?
2: 누군데요?
1: 유가 귀성한 것 같아. 근데 애가 참 괜찮더구만. 길거리에서 노점을 버리고 바느질을 하더구만.
2: 아이고, 노점을 버려요? 그건 자본주의 싸기 아닌가요?
1: 노점이 왜 자본주의요? 그건 자립이요. 잘 듣소. 남자들도 유가처럼 못하. 지금 사회에서
0: 젓가락을 들고 막 식사를 하려던 한목진은 한병선의 말에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목발을 짚고 주방을 나가버린다.
2: 목지야,
1: 내가 못할 말을 해서?
2: 당신은 참 말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게 흠이에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자존심이 엄청 센 거 몰라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 당신 명심해요. 안 아프니나 아들인데.
1: 낯길이 막막하오.
2: 저, 여보, 제 생각인데 목지를 장가 보낼까요? 결혼해서 누군가가 보살펴주면 좋잖아요.
1: 그거 좋은 생각이요. 아, 저기 부르네 동지들을 동원해서 부탁해보. 아?
2: 됐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드세요.
0: 한편 류초농네 집. 한병선이 복직되어 온 후로 날마다 발편잠을 타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숨을 내쉰다.
4: 당신은 한병선이 누명을 벗고 복직해서부터 제정신이 아니오. 보복당할까봐 부들부들 떨고 지금까지도 멀쩡하지 않소?
2: 지금이야 정치업적을 쌓느라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죠. 모르죠? 한병선의 임시공을 정식공으로 만들어주고 외양간이 갇힌 사람도 다 데려왔어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능해요? 죽자고 그러겠어요? 뒷배경이 든든한데 이전에 해코지 당했던 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4: 여보, 당신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이건 한병선이 도량이 높다는 거 말아. 당신은 오래 무하니까 영향을 고려할 거요. 왜 당신을 못 살게 구겠소?
2: 이러니까 분필가루나 먹지. 경각심이 너무 없어요. 걸탕을 어떻게 먹이는지 알아요? 좋은 말로 잘 구슬러 넣고 허를 찔러요. 헌거는 한병선의 마누라 진혜화예요. 모르는데.
4: 됐어. 아이고, 부인님, 진혜화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오. 있었어?
5: 당신이 동료 서밀보 제자로 려해당하고 재방귀에 놀라 자살했소.
4: 불쌍하지. 정옥이 자식까지 두고.
0: 한창 진지하게 현실을 분석해주던 남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료천홍은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조물러주는 남편을 많이 올려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짓는다.
2: 목지의 여자친구로 걔가 딱이겠는데?
0: 한목진의 집마당에 도착한 정사조는 가방과 짐보따리를 땅에 놓고 옷맵실을 가다듬은 후 집안을 살핀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는 정사조의 머릿속에는 류춘홍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2: 내가 도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영웅을 눈앞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어쩔 거야?
6: 모르겠어요. 먼저 꽃을 드리고 박수를 쳐주고 경례를 하고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겠어요.
2: 영웅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와주겠어?
6: 당연하죠.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 발벗고 나서겠어요.
2: 정사전 훌륭해. 축하해. 시험에 통과됐어.
6: 시험에요?
2: 조직에서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겠어. 영웅을 살뜰히 보살펴주면서 생활의 동반자가 되죠. 할 수 있겠어?
6: 생활의 동반자는 뭐예요?
2: 바보야. 영웅한테 시집가서 영웅의 아내로 되는 거야. 솔직히 고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네가 제일 어울려. 네가 우수하고 당과 조직에 제일 충성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너한테 맡기는 거야.
0: 정사존이 한목진의 집까지 찾아온 것은 류춘홍의 말에 용기를 얻고 결심을 내린 것이다. 정사존은 2층으로 된 널따란 한목진의 집을 1층부터 차근차근 구경하며 2층까지 온다. 2층 복도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정사존은 열려있는 한목재 방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간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리던 정사조는 결심한 듯 문을 열어 제낀다. 침실문이 열리며 정사조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꽂이다. 처음으로 그 많은 책들을 보는 정사조의 얼굴엔 놀란 표정이 어린다.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책꽂이 앞에 다가선 정사조는 모택동 선집을 발견한다.
6: 에이? 모택동 선집?
0: 모택동 선집을 집어들고 책장을 번지던 정사조는 집안이 어둡수려한 탓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듯 돌아서서 카튼이 쳐있는 창가로 가더니 카튼을 활 열어 제낀다. 정사조이 갑자기 확 비쳐드는 빛 때문에 눈이 부셔 손으로 눈을 가리는데 등 뒤로부터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7: 누구야? 새로운 보모야?
0: 등 뒤에서 나는 말소리에 돌아선 정사조는 그제야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있다. 그물에 담긴 공을 들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목지이다.
7: 아줌마가 말 안 했어? 내 방에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고. 왜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왔어? 나가!
0: 햇빛 때문에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회복되자 정사조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주 자신의 차 넘치는 목소리로 한목지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6: 범어 아니거든요? 임무를 집행하러 왔어요. 청년들의 범벅이 한목지 동지와 결혼한다고요.
0: 허나 정사조는 그때까지도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한목지라는 걸 감감 모르고 있다.
6: 한목지 동지를 알아요? 나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불속으로 뛰어든 영웅이에요. 난 조직의 선택을 받은 혁명적 동반자예요.
0: 종사손의 말을 듣던 한목진은 갑자기 목을 빼들고 어머니 진혜화의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7: 진혜화! 진혜화! 진혜화!
0: 한목재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종사손은 부랴부랴 한목재 방으로 나간다. 바로 이때 진혜화와 류춘홍이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난다.
8: 왜 사람을 직접 데려왔어?
2: 직접 봐야죠. 사진은 다룰 수 있으니까요. 진짜 괜찮습니다.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8: 먼저 만나보지.
2: 네.
0: 두 사람이 막 현관에 들어서고 있을 때 사색이된 종사손이 2층으로부터 무엇에 쫓기오기라도 하는 듯 허둥대며 내려온다.
9: 미친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있다고요.
0: 한목재 행동에 너무나도 놀란 종사손은 있는 힘껏 앞을 향해 달리다 보니 그만 현관에 들어선 진혜화와 부딪히며 온몸이 진혜화의 품에 안기다시피 한다. 종사손의 허둥대는 모습이 못마땅한 듯 진혜화의 표정이 흐려진다.
8: 너 누구야? 너야말로 미쳤구나.
2: 바로 이찬혁입니다.
8: 목지야! 목지야!
0: 종사손 때문에 놀라고 온전해진 마음을 진정시킨 진혜화는 바로 한목재 방으로 달려올라간다. 그 바람에 종사손은 류춘홍과 단둘이 현관에 남게 된다.
2: 왜 이렇게 어둠되고 난리야?
0: 류춘홍이 그때까지 놀라 어쩔 바를 모르는 종사손을 나무리는데 5층으로부터 어머니 진혜화를 찾는 한목재의 목소리가 들린다.
7: 진혜화!
8: 왔어 왔어. 아들 왜 그래?

0: 그래, 왜 불렀어? 어?
1: 어쩌자고 이래요? 어쩌자고 이래요?
2: 부랴부랴 2층으로 달려올라온 진해화는 젠 걸음으로 한목지 앞에 다가온다.
0: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찾아줄게.
1: 시시각각 내가 무용지물이라고 귀띔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폐만 끼치는 못난 놈이라고?
0: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린 너를 보살펴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랬어.
1: 관둬요, 그 딸 모성의 집안 치워요.
0: 가정은 이뤄야지.
1: 필요 없다고요.
2: 한목지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손에 들고 있던 곡물들로 책꽂이 쪽으로 던진다. 그 바람에 공에 맞은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진다. 종사존의 집이다. 종사존의 오빠 종상은 마당에 붙여놓은 불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종사존의 혼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는다.
3: 난 반대예요. 한목지는 사존 일을 자원적으로 구해줬어요. 어? 그런데 다리가 끊어졌다고 평생 시중 들어야 해요? 왜 그래야 한대?
4: 왜 그렇게 양심이 없냐? 한목지가 아니면 내 동생은 죽었다. 대장이 그랬어. 그쪽은 간부 집안이라고. 전도 유명한 귀한 아들이래. 솔직히 말해서 사전이 보살펴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예단만 해도 600원이야.
3: 어머니, 한복지는 장애인이에요. 저런 발이라고요? 사전이를 장애인한테 시집보내요?
5: 이래선 우리 정신애가 빚을 지었어. 사전이가 속상하지. 아님 우리 시내로 병문 안 가기요. 목지가 어떤 상황인지 보기요. 그냥 한쪽 다리만 없다면 괜찮소.
2: 한목진의 집마당이다. 볼이 부은 채 손을 씻고 있는 종사전의 마음을 불어주려는 듯 정아주머니가 입을 연다.
6: 아,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마. 기실 목지는 정말 착한 애네.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기분이...
7: 이름이 뭐라고요?
6: 한목지.
7: 한목지?
6: 어, 그래.
7: 왜 사진과 전혀 다르죠?
6: 아,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이전엔 룸룸하고 사근사근한 청각이었어. 자, 손을 닦아.
2: 정아주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에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찾던 한목지였다는 걸 알게 된 종사소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한편, 맥없이 거실 소파에 앉은 진해화는 자신의 앞에선 류초농에게 입을 연다.
0: 목지가 싫대. 쟤를 돌려보내. 시골에서 와서 지금 보내긴 늦었습니다.
2: 성질이 난 진해화가 소파에서 발딱 일어선다.
0: 추농이, 이게 무슨 뜻인가?
8: 진주님, 그런 거 아니고. 진주님, 앉으세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일 잘하고 고생을 잘 견뎌야 마누라 감이죠. 지금 시내 전여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사는 둘째치고 주방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지를 돌봅니까?
0: 말이나 못했으면 초대소에 데려갔다가 내일 집에 돌려보내게.
8: 검사단이 와서 초대소가 잤습니다.
0: 그럼 자네 집에 데려가든지.
8: 진주임, 아시지 않습니까? 단층 집에 3대가 비집고 살다나니 목이 더 못 들어옵니다.
0: 나 참, 왜 무턱대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럼 오늘은 여기 있게 하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집에 돌려보내게.
8: 감사합니다. 사전인 공부를 하냅니다. 큰소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사전인 목지의 짝으로 타고났습니다. 그야말로 전생백필입니다.
0: 류춘홍, 자는 매파로는 만점이네.
8: 아휴, 진주임. 제가 헛소리했다면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금 사존인 18살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묵지보다는 많이 어리죠. 그럼 묵지를 더

0: 오래 넓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원래 남자보다 빨리 늙습니다. 목지와 비슷한 전혀를 찾아주면 늙어서 버설필 수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또 사전인 착한 애라 마음속으로부터 영웅을 숭배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평생 묵지를 덜 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진주임, 요즘 애들 치고 이렇게 솔직한 애가 있습니까?
1: 진해화와 류춘홍 두 사람이 한창 종사전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정아줌마가 종사전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온다.
0: 진주임.
1: 거실로 들어선 종사조는 정면으로 앉아있는 진해화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진다. 한편 진해화는 말없이 종사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다. 류춘홍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사조 쪽으로 가더니 종사조의 팔을 이끌고 진해화 앞으로 온다.
0: 어? 사전아, 이리 와. 진주임이야, 인사드려야지.
2: 안녕하세요.
3: 집에선 이모라고 불러.
0: 애가 청명하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시안 좀 외워봐.
2: 동쪽이 밝아오니 갈 길 이르다 하지 마오. 정산을 돌아봐도 이곳 풍경만 아름답네.
1: 드라마 인생향연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4: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일정 개최된 2026년 흥룡강성 특색문화관광홍보회에서 우리성건 2026년 하계 피서관광 100일 행동을 공식 시작하고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0일 행동은 10대 향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고품질 관광 코스 최적화, 문화관광 업태 혁신, 숙박 료식 품질 업그레이드, 교통 통행 보장, 민생 소비 혜택 제공, 관광지 시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역에 걸쳐 세심하게 정비해 여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관광 상품 공급 측면에서 우리성은 10대 정품 테마 코스를 알신들을 기획해 얼음도시 풍정과 국경 지역의 강변 경관, 삼림 피서 힐링, 시골의 전원 풍경, 수학 료행 및 문화 박람회 탐방, 자가 운전 료행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했습니다. 물놀이와 피서가 제철인 지금 10대 취미 래프팅 명소가 동시에 개장했고 10대 정품 자가운전 캠핑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대 문화예술 행사가 여름 내내 이어지며 중로 문화장터,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 각 지역의 특색 공연, 민속 예술 시즌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10대 국경 특색 행사에는 동극 문화 시즌, 흥계호 낚시, 중로 카니발, 국경강 문화관광축제, 마카 북극광 축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10대 트렌디한 취미 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북 지역 축구 리그, 항공 캠핑, 영화 주간, 꽃바다 시즌, 승마 대회, 삼림 트레킹 등 새롭고 트렌디한 체험들이 분위기를 가득 채우며 여름 여행과 가족 나들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깊이 융합해 경기 따라 룡강 여행을 주제로 한 러닝, 구기 종목, 수상 경기, 야외 활동, 트렌디한 레저 등 7개 부문 50여 개의 정품 경기를 선보이며 경기 플러스 관광 플러스 미식 플러스 소비의 다양한 신

시나리오를 조성해 경기 관람과 비서, 활기찬 여행을 위한 특색 있는 새로운 체험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편 할빈 국제 맥주 축제, 지치할 바비큐 축제 등 10대 미식 축제도 잇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일정 개최된 2026 흥룡강성 특색 문화관광 홍보회에 러시아, 태국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 3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이번 문화관광대회에서 20도의 청량한 경관이 여름철 관광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벗들의 진심 어린 찬사를 받았습니다. 홍보회에서 흥룡강성이 2026년 여름철 비서관광 100일 행동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즐길거리, 새로운 업태, 새로운 시나리오를 아우르는 여름철 문화관광의 전경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완비된 산업 배치와 진심 어린 혜택 정책은 해외 귀빈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력의 넓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약 3,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보유한 우리 성은 당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극동 도시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로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현재 국경 주말 여행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 관광 업태는 향항 오문 대만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항 노선이 계속 증편됨에 따라 수학 여행, 홍색 관광 등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룡강에서는 여름철 비서 관광, 현지역 심층 여행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이후 우리성 여름철 관광의 금생량과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시장 흡인력은 수많은 문화관광 기업과 연수기관의 발빠른 시장 진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맥주 텐트는 이미 좌석의 60% 이상이 찼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7월 초 막을 올린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축제에서는 서부 예취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맥주, 문화장터, 무형 문화유산 야간관광, 스포츠 경기 등을 아우르는 8개 테마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면적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꽃 대관람차 아래에 마련된 할빈 로컬 문화장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문화관광기업과 무형 문화유산 장인 등 44개 부스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황 판화전시 부스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점의 작품에는 흑토지에서의 노동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그넷과 열쇠 고리, 문진 등 문화 상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도시 랜드마크 피규어와 맞춤형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굿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단지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유산 전등회에 설치된 등불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불에 첨단 조명,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할빈 국제맥주축제는 단순한 맥주축제를 넘어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야간 소비, 국제 교류를 잇는 문화허브로 발전하며 할빈의 사계절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로 국경에 자리한 수분아시는 서늘한 기후, 우수한 생태 환경과 완벽한 료행 숙박 시설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가용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련영성, 길림성 등지에서 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수분아를 찾아 호텔, 민박, 자가용 캠핑장에 머물며 섭씨 22도의 천연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분아시의 피서 자가용 여행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아의 3년 피복률은 75%를 넘어 충분한 음이온을 공급하며 여름의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에 불과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천연 피서 산소 카페입니다. 많은 산동성 관광객들은 저희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수분아를 피서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식 정취가 다분한 거리를 거닐고 국문 관광지를 방문해 국경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서늘한 저녁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수분하의 여름 문화 관광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늘한 휘서, 국경 관광, 자가용 캠핑 등 다양한 업태가 융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분하에서는 자가용 료행 관련 편의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름 문화 관광 상품을 풍부하게 만들어 쾌적한 기후와 따뜻한 서비스로 더 많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서늘한 수분하라는 피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욱 빛낼 계획입니다. 최근 흥룡강성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100톤급 자율항행 비상장애물 제거선이 모든 항목의 시험항해와 법정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인도 및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북부 지역의 내륙 하천과 국경 하천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속에 따르면 이 자율항행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현재 흥룡강 수역에서 전방향 회선이 가능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선입니다. 자항식 비상장애물 제거선은 수상구조와 수상크레인 기능을 결합한 선박으로 강에서 침몰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로 장애물을 정리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을 50%에서 80%까지 향상시켜 구조 및 지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이 풍작을 거뒀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곡물 총 생산량은 3014억 9천만 근으로 사상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4번째 시간입니다. 행디 어머니는 마치도 그늘진 곳에서 자라난 풀과도 같았다. 이런 풀은 가늘고도 만문하여 마치 흙을 뚫고 솟아 나오지 못한 부추싹과도 같이 보기에는 귀여우나 저항력이 너무 약하고 잘 끊어지므로 독충들이 제일 즐겨 갉아먹고 짐승들도 가장 잘 뜯어먹고 짓밟아 뭉개버린다. 하지만 만약 이 나약한 풀을 햇빛 넘치는 곳에 심는다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억세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키우기란 수월치가 않다. 목 놓아 울고 있던 행디 어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대뜸 울음을 뚝 그쳤다.
1: 행디야, 무슨 일이야?
2: 어머니, 어서 문 열어요. 들어가서 말하겠어요.
1: 날이 밝자면 아직 멀었는데 가서 자거라. 날이 새면 그때 와.
0: 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난 그는 다시 고쳐 생각하고 급히 눈물을 닦고 구들에서 뛰어내려가 문을 열었다. 새벽빛이 조심스레 창문을 오르만지고 있었다. 어둑시그레한 집안은 아직 아무것도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행디는 어머니 앞에 마주섰으나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방금 엿들은 흐느낌 소리로 미루어 어머니의 입술이 움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들어서사 바람으로 따져 물었다.
2: 어머니, 왜 울어요?
1: 아무것도 아니야.
0: 어머니는 억지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았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어려있는 목소리는 더더욱 떨렸다.
1: 행리야, 뭘 찾으려고?
2: 어머니.
0: 행리는 어머니가 왜 울었는지 더 개여물을 염도 못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2: 어머니, 아버진 어떤 사람이에요?
1: 뭐?
0: 행디 어머니.

0: 어머니는 놀랍고도 이상스러워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비록 딸의 낯색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으나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놀라움에 뒤따라 인차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1: 아, 그가 무슨 사람이겠니? 아, 너의 아버지지. 어째서 그런 말을 묻는데?
2: 어머님 몰라요? 그가 뭘 하자고 집에다 모성기를 남몰래 설치했겠어요? 오직 매국노 간첩들만이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니, 어서 말해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0: 행디는 말할수록 적개심이 북받쳐 어머니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놀랐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딸의 손이 얼음장같이 찬 것을 느끼고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맥없이 구들가에 주저앉았다. 그는 비록 무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딸에는 그것이 매국노의 증거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더는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효과를 생각하고 될수록 도포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1: 행디야, 헛된 소리 걷어쳐. 어떻게 그럴 수 있겠...
0: 그는 힘겨우게 말하였다. 행디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을 횃불이치며 결연히 말했다.
2: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짓이에요. 전 이미 똑똑히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를 알려고 그래요. 어머니도 모른다니 그럼 됐어요.
0: 행디는 말을 마치자 획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행디 어머니는 이 순간 호흡마저 뚝 멎어버렸다. 그는 이때야 비로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벌떡 일어나서 딸의 팔을 붙들었다.
1: 행디야, 너 어디가?
2: 간부를 찾아가요.
1: 간부? 안 돼, 안 돼, 너 못 가.
2: 네?
0: 행디는 더욱이 놀랐다. 행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정되었다.
1: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못되지 않니?
2: 아버지? 전 그따위 간첩질하는 아버진 싫어요.
0: 행디는 고통스럽게 미간을 찡그리며 증오심에 불타서 대답하였다. 지금의 행디는 몇 년 전 큰아버지 왕요일을 처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던 행디가 아니었다. 애어린 소녀로부터 성숙된 처녀로 자란 그는 몇 해째 혁명적 교양과 전부의 시련을 고치고 다정한 것 사랑하는 사람 덕광이한테 영향을 받아 마음도 옥세고 아름답게 자라났다. 그러게 왕간지의 행위를 발견하자 마음속에 먼저 아버지란 생각이 아니라 사무치는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방금 그 말이 입 밖에 나가고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가냘픈 모습이 눈에 안겨오자 그는 마치도 이때야 비로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깨워주는 말을 듣고 이 일이 자기 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는가에 생각이 미쳐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동정심에 사로잡혀 다시 어머니의 손을 다잡고 위안하였다.
2: 어머니는 아직도 매국노질 하는 놈이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걸 모르나요? 악독한 외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어요. 덕강이 어머니와 만자동생을 봐요. 외놈들에게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음 놓아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죄상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 인민정부는 공정하게 처리할 거예요. 두려워 말아요. 전 이제 가서 보고하겠어요.
0: 행디 어머니는 몸에 칼이 박히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만 같았다.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처지를 알 수 있으랴. 행디 어머니는 그 이후로는 딸의 행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딸이 두려워졌다. 그는 행디가 낯설은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며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가 무쇠로 빗어낸 듯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였고 아이는 자기가 낳아 키운 아이인데 어머니로서 그가 자기의 아이를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행디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강경해졌다. 그는 한 걸음 나서며 딸의 옷소매를 붙들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였다.
1: 행디야, 넌 엄마를 가지겠니? 버리겠니?
2: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우리 인민정부는 절대로 전 사람에겐 죄를 씌우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짓은 그 본인만이 책임져야죠, 어머니.
1: 네 어머니도 매국노라면 어쩌겠니?
2: 네? 어머니가?
1: 그렇다. 나도.
0: 행디는 금시 여운하고 긴 눈썹을 까칠하게 세우고 두 눈을 살과알처럼 동그랗게 떴다. 그는 창문으로 흘러드는 새벽빛에 전신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는 어머니를 멍청하니 바라보더니 뒤미쳐 두 눈썹을 동시에 모두어 콧마루 위에 맞붙였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이빨은 꼭 악물어졌다. 그는 왼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슴에 가져가서 옷자락을 쥐어 뜯었다. 가슴 속에 마치도 바늘쌈지가 들어간 듯 하였다. 두 눈이 점차 흐려졌다.
1: 행디야. 아니.
0: 행디 어머니는 그 소리에 딸이 이렇게도 혼나간 사람처럼 될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무서운 고통이 또다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딸을 와락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불현듯 그는 딸도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딸의 눈물과 자기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는 자신을 억제할 힘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맥없이 아래로 물러앉아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딸의 다리를 꼭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1: 행디야, 네 애미도 죄가 있단다. 엄마는 널 볼 낯이 없구나. 난 갈탕 맞아 마땅하다.
0: 행디 어머니는 울면서 떠듬떠듬 모든 사연을 딸에게 알려주었다. 처녀의 마음은 갑자기 변화를 일으켰다. 처음엔 어머니와 왕장쇠가 몹시 저수스러웠다.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왕간지의 앞잡이로 되고 매국노를 까발키지 않은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뒷이어 또 어머니와 왕장쇠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들의 불행과 긴긴 세월을 암흑 속에서 보내온 생활에 동정이 갔다. 그러나 또 이 동정심을 뒤엎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무도없이 사라져버렸다. 비록 그들은 자기의 친부모이고 그들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에 자기의 생명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관계가 부당하고 타락적이며 지옥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어머니와 왕장쇠의 잘못을 왕간지의 죄악과 비교할 때 그는 그들에 대한 증오를 모조리 왕간지 한 몸에 옮겨놓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심지어 어머니와 왕장세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행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변하고 고통 속에 잠겨 아무리 해도 냉정해질 수 없었다. 그는 무리를 숙였다. 아직도 다리를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로 그의 바지가랭이를 푹 적셔놓았다. 그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흐느꼈다.
2: 어머니, 제 말을 들어봐요.
1: 행리야, 너 가서 보고하거라. 이 애미는 그 짐승 같은 물건 짱과 같이 죽는다 해도 달갑게 여기겠다. 이런 생활에 나는 아무 때고 죽기 마련이다. 앵리야, 난 너와 그 불쌍한 장세를 위해.
2: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전 가서 보고하겠어요. 어머니, 우린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응당 가서 자수해야 해요. 어머니는 왕간지의 강박에 못 이겨 그의 꾀임수에 빠졌으나 인민정부에서는 관대히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1: 행리야, 너 말해.
0: 어머니는 뼈저린 치욕과 고통을 담아 입을 열었다.
1: 너 어머니를 나무라지 않아? 장쇠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0: 행리는 명치끝이 따끔하였다. 그는 가엽고 불행한 어머니를 흘낏 바라보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나가버렸다. 날이 밝았다. 부지런한 농민들은 벌써 일어나 쟁기들을 손질하며 일 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밤낮 바삐 도는 여자들도 약간 피진 눈을 껌뻑이고 긴 하품을 하며 부엌에 내려가 밥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굴뚝에서 파란 연기가 뿜어나와 시뿌연 안개와 뒤섞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산간마을은 마치도 엷은 은초사를 덮어쓴 것만 같았다. 서산봉우리 위에 떠있는 구름장들은 사람들이 아직 아침해를 보지도 못했을 때 벌써 아침노을에 빨갛게 물들어 마치 백옥 위에 한 줄 한 줄 장식한 고운 보석같이 보였다. 행리는 중간문을 나서기 바쁘게 왕간지와 마주쳤다. 왕간지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보를 다 친 뒤 동정을 엿들어 보려고 아내의 창문가에 다가갔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부쩍 마음이 끌려 귀를 감구었던 그는 온몸에 진땀이 쭉 내배였었다. 행리는 승냥이를 만난 것 같아 화락 덮쳐들어 왕간지를 비틀어 잡고 면직 물어 뜯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왕간지 몸에 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 내색 없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왕간지가 도리어 팔로 그를 가로막았다.
3: 행리야, 언제 학교에 돌아가니?
2: 오늘 아침에 가야 해요.
3: 며칠 더 놀다 가려무나. 너와 의논할 일이 있는데.
2: 아, 그럼 좋아요. 제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요.
0: 행리는 빨리 몸을 빼내려고 대답하며

0: 발을 옮겼다.
1: 너 어딜 가니?
0: 왕간지는 또 그를 가로막았다.
2: 독강이를 찾아가요. 곧 돌아와요.
1: 잠깐만. 집 안에 들어가자. 내 너와 몇 마디 할 말이 있다. 자, 들어가자.
0: 행디는 순간 추춤하였으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뒤따라 방 안에 들어갔다. 드라마 숨바귀꽃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3: ...北京时间8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은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